0: 아기로 혹하든가.
1: 어, 루.
0: 네,
1: 아버 차보시게 하는 기자미드다만.
0: 아버 앙 그만이 볼때 루키 전으로 대부분인가 아무래 아버님께서 왜 아기 가능한다.
1: 아, 이게 기사 수인하는데.
2: 아우.
1: 아우. 좀 짧은 나이니니 어 누카나도 좀만이 롱나 아 등록노 가나리네 뭐게 온니샬로고 가나리 자가노.
2: 타쿠브로니 샤허리 때 몽키 사타이 카미니 몽.
0: 어느 쿠티 디스틱 사이드라살라 빌리스 니타리자.
2: 어 몽게.
0: 모던 티브라.
1: 아우 아우 멜레케나 한바이.
2: 한바이.
1: 아우 뭐 등록 가샤 룸. 그 이름 어떤노 뭐가 샤워로 히다 브마시카나 히네. 피아바 아 보야나 하이마톤고. 대파나 주름 통독나 카나리 작나이 나싱통디 부프로 카나리 작나 아 벨레카나 함바이 게이 타북 타이 쿠누 콕둑 록 선데샤 파이카
2: 아우 타북 스트 콕둑 파이 쇼파야 코 헤게 승 브럽니 콕둑 나싱테 나싱테 승 타이 당 샤르 잡몽 승 카나라이 나라엔 헤게
1: 아
2: 승 타징 오 카나라이 당 나미니 파로미타 리앙 바이르 잡 잡 발라이 나크나 타도 그렇참 게 어저라와 타이 샤하니 하이 너그니 바그이 비니 보바니르 잡 닥 타이 당 샤르 잡몽

0: 어쩌라 깔썩꼭둑 활동카 나인엘레 응? 헬로 헬로
1: 헬로
0: 헬로 콜룸카 타코 도샤디
1: 아미 심블라세
0: 뭐 자가니
1: 헬로
0: 헬로 만주 허리말이야 Tanjaki Tanka, Kaklayo, Bo, Chai Tok Fikan, Kesung, Persia, Yatagana, and Kay Ojarawa, Senior Chabungas and Tekisa, Amanjui, Kanalai Firana, and Kay Kogdu Pakibas and Kacharo, Kanalai Firana.